0: Rhythm Shuffle, a selection of quality music in the mix on Free FM. Thursdays from midnight to 6 a.m. in the morning.
1: Free FM.
2: Hey! Ja, 이거 인트로 좋대는데? Bring on! 예전에 랩 가던을 좋아하는 30대 아저씨입니다.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.